0: 것이다!
1: 연옥근! 아비나근! 바로근! 아니 파이르! 트로트레인키에타! 에니키에타! 이런 선수와 이키트 상극의 사람! 먼저 신다! 사쿠가! 같이 아트라니 여러분이 못해놔야 돼 그나저로가! 사쿠가!
2: 야타의 흑수수사를 그나저로가! 배도 미치세요! 시원 못해!